0: 어, 네, 이용희 프린스 제스보. 아우더시셰 스튜디오 원 프로덕션 나하 혼데 딜린처 및 방그랑 에베팔 스튜디오 원 디에 바이드 사우크 핀드 머 오브 마 앨범 챔피언 DJs from Studio One
1: to learn of the rule to learn to write.
0: Und zum Schluss von dem Studio One Special kommen noch die Tonets. Gehen wir wieder zurück zu den Studio One Women. Die Tonets mit I'll Give It To You. Aber da jetzt Dillinger mit Bangarang.